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시간 8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구마모토 현은 1일 오전에 9차 재해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현 내에서 재해와의 관련을 조사 중인 2명을 포함해 36명이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0: 주택 피해는 전파가 182채, 대규모 반파가 20채, 반파가 225채, 일부 파손이 1,034채, 피해 정도를 조사 중인 곳이 82채로 총 1,543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조사가 충분하지 않아 앞으로 피해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피소는 현내에 229곳이 설치돼 9,228명이 대피 중입니다. 전기는 고압 배전선으로 송전이 완료됐지만 인입선이 복구되지 않은 지역 등도 있어 최대 약 6,000호에서 정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약 7만 2,000호에서 단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상대에 따르면 구마모토 현에서는 앞으로도 맹렬한 더위가 계속돼 3일은 최고 기온이 40도로 목숨과 관련된 위험한 더위가 예상되고 있어 현은 식수 확보와 대피소의 더위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우라 지사는 회의 후 대피소에 간이 에어컨을 추가 도입하거나 대피소를 에어컨이 있는 장소로 옮기도록 주지시키는 등 신속히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 법무성은 외국인의 출입국과 재류를 관리하는 지침이 되는 새로운 기본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엄격하고 원활한 출입국 심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법무성이 마련한 새로운 계획에서는 일본에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류 외국인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지금까지 이상으로 신속하고 확실한 출입국 관리 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도항하기 전에 일부 외국인에 대해 입국 심사를 실시하는 JETSTA 전자도항 인증 제도를 2028년도 중에 착실히 도입하는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엄격하고 원활한 출입국 심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재류 관리를 더욱 적절히 하고 불법 체류자에 대한 대책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본어와 일본의 규칙을 학습하는 프로그램의 도입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법무성이 새로운 기본 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2019년 4월 이후 처음입니다. 히라구치 법무상은 7월 31일 강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외국인 인권에 충분히 배려하면서 필요한 시책을 전개해 외국인과의 질서 있는 공생사회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0: 다른 나라 국민으로 위장해서 해외 기업으로부터 수입을 얻는 북조선 IT 노동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일본과 미국 등 11개국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문서를 발표하고 북조선의 수법에 관한 인식을 강화해 대항 조치를 취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문서는 7월 31일 일본과 미국, 한국 등 11개국의 총 19개 기관이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로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북조선 노동자들은 원칙적으로 해외 업무를 수주할 수 없습니다. 문서에서는 북조선의 IT 노동자가 인터넷에서 국적이나 신분을 속이고 다른 나라 국민으로 위장해서 해외 기업으로부터 IT 관련 업무 등을 수주해 수입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기업의 민감한 정보의 절취나 데이터 유출 등에도 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IT 노동자가 얻은 수입이 북조선의 핵과 미사일 계획의 자금원이 되고 있다며 모든 국가와 기업 등에 대해 북조선의 수법에 관한 인식을 강화해 본인 확인 강화 등 대항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일본과 미국 등은 북조선의 IT 노동자가 초래하는 위협에 대한 주의를 반복적으로 환기시키고 있어 외무성은 민간과도 연대해 대처를 강화해 갈 방침입니다.
1: 한국의 중앙은행에 해당하는 한국은행은 7월 31일 북조선의 GDP, 국내 총생산의 성장률에 대해 추산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성장률은 실질적으로 플러스 3.5%로 3년 연속 3%를 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플러스 6.6%였으며 건설업이 플러스 6.3% 등이었습니다. 북조선의 지난해 1년간의 수출입액은 총액이 31억 3천만 달러, 일본엔으로 5천억 엔 남짓으로 추산됐으며 전년 대비 16%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조선의 경제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 대해 한국은행은 특히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 확대가 경제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무기 수출이 늘면서 제조업의 연관 산업의 생산량이 증가했으며 러시아 관광객 증가 등으로 서비스업도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0: 지난 3월 재생의료를 받던 환자가 사망한 도쿄 주오구의 클리닉에서 한국의 재생의료를 실시하는 그룹이 작성한 내용에 따라 처치한 사실이 후생노동성 조사로 밝혀졌습니다. 개선 명령을 받은 것은 주오구에 있는 긴자 클리닉의 관리자입니다. 클리닉에서는 지난 3월 자유진료로 재생의료를 받던 외국 국적의 60대 여성의 상태가 급변해 이송지에서 사망했습니다. 후생노동성의 후속 조사에 따르면 이 클리닉에서는 세포 가공을 위탁하는 사업자를 통해 한국의 재생의료를 실시하는 그룹으로부터 환자에게 투여하는 세포 수와 방법이 지정된 목록을 제공받았습니다. 클리닉은 이 목록에 따라 재생의료를 제공하는 등 제3자가 주도하는 재생의료 제공이 일상화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얻은 이익의 대부분도 한국그룹 등이 받고 있었고 정부에 신고한 계획에서 일탈한 재생의료가 이루어지는 등 여러 법률 위반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후생노동성은 재생의료 제공 체제가 부적정하고 법률을 위반했다며 7월 31일 클리닉 측에 개선 명령을 내리고 제3자의 영향력을 배제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환자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1: 도쿄 신주쿠구의 초고층 아파트의 한 호실 내에서 트럼프 도박장을 열어 도박장 주인 등 7명이 체포 기소된 사건에서 호실 명의인으로 추정되는 70세 용의자가 추가로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사람은 한국 국적의 주소 불명, 직업 불명 70세 박일용지 용의자입니다. 경시청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도쿄 신주쿠구 초고층 아파트의 한 호실에서 손님이 돈을 베팅하는 트럼프 포커 도박이 열렸으며 도박 계장 도리 혐의가 의심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경시청은 7월 초순에 호실 수색을 실시했으며 도박장 주인과 책임자 등 7명이 이미 체포 기소됐습니다. 지금까지의 조사로 추가로 체포된 박 용의자는 호실의 실질적인 명의인으로 보이며 집세와 공과금을 내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용의자는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은 받았지만 도박장은 열지 않았다고 진술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이재욱, 서영경이었습니다. NHK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22과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탐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 그리고 가이토는 홋카이도의 삿포로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눈 축제를 보러 왔는데요. 바로 눈 앞에 얼음으로 만든 큰 성이 놓여있고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0: 그럼 제2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스고이! 타무, 見て見て!
3: 아, 大きいですね! 初めて見ました!
4: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3: きれいですね!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2: いいね!
0: 내용을 확인할까요?

0: 성 모양으로 만든 눈 조각 앞에서 미아가 흥분하며 탐에게 말합니다.
1: すごい.
2: 대단하다.
1: 탐, 見て見て.
2: 탐, 봐봐.
0: 탐도 감탄하며 대답합니다.
1: 아, 大きいですね.
2: 와, 크네요.
1: 初めて見ました.
2: 처음 봤어요.
0: 가이토가 눈으로 만든 조각을 올려다보면서 말합니다.
3: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2: 어떻게 만들었을까?
0: 탐이 말합니다.
1: 綺麗ですね.
2: 예쁘네요.
1: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2: 다 같이 사진을 찍읍시다.
0: 미아가 동의합니다.
1: いいね.
2: 좋아. 삿포로 눈 축제는 매년 2월경에 열리는데 높이 15m쯤 되는 큰 조각을 비롯해서 눈과 얼음으로 만든 조각이 무려 약 200개나 전시돼 있습니다.
0: 네, 그렇게 큰 조각을 만들려면 힘들 거예요.
2: 네, 발판을 짜서 크레인으로 눈을 쌓아 올린 뒤에 우선 거칠게 깎아낸 다음 마지막으로 세밀하게 마무리 지어 만드는데요. 준비를 시작해서 완성되기까지 무려 몇 달이나 걸린다고 해요.
0: 네, 그거 볼만하겠네요.
2: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1: すごい. 다음, 見て見て. 아, 大きいですね. 初めて見ました.
3: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1: 綺麗ですね。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いいね。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사진을 찍읍시다.
1: 사진을 찍읍시다.
0: 이걸 배우면 상대방에게 권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2: 사진은
0: 사진.
2: 사진을 찍읍시다.
0: 는 사진을 찍읍시다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상대방에게 권할 때는 동사의 마스형인
2: 마스를 마쇼로
0: 바꾸면 됩니다. 중요 표현에서는 사진을 찍다
2: 샤신오 토르의
0: 동사
2: 토르의
0: 마스형
2: 토리마스가 토리마쇼가
0: 됐죠.
3: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2: 샤신오 토리마쇼 샤신오 토리마쇼.
0: 그럼 가게 앞에서 한 여성이 친구에게 권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4: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5: いいですね。
0: 뜻을 확인할까요?
4: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3: 이 가게에 들어갑시다.
0: この店는 이 가게. 그 뒤에 니는 조사인데 여기에서는 동사 들어가다
2: 하이르의
0: 목적지를 나타냅니다.
2: 하이르의
0: 마스형
2: 하이리마스가 하이리마쇼가
0: 됐죠.
5: 이이ですね.
3: 좋아요.
0: 상대방도 동의하고 있는데요.
2: 이는
0: 좋다라는 뜻입니다.
3: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2: 하이리마쇼.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0: 그럼 다른 것을 상대방에게 권해볼까요? 삿포로의 관광 명소 시계탑에 갑시다 라고 권해보세요. 시계탑은
2: 도케다이 도케다이
0: 가다
2: 이크의
0: 마스형은
2: 이키마스 이키마스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6: 도케다이니 이키마쇼. 도케다이니 이키마쇼.
0: 여러분이 많이 걸어서 피곤하다고 가정해보세요. 좀 쉽시다 라고 말해보세요. 좀은
2: ちょっと, ちょっと
0: 쉬다
2: 休む의
0: 마스형은
2: 休みます, 休みます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6: ちょっと休みましょう. ちょっと休みましょう.
3: 잘 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눈으로 만든 조각을 보고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7: すごい!
0: すごい!는 대단하다는 뜻으로 놀라거나 감탄하거나 감동했을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3: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2: すごい!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7: すごい。ダム、見て見て。ああ、大きいですね。初めて見ました。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綺麗ですね。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いいね。
8: 트래블 가이드.
3: 이어서 미아의 여행 안내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 굴지의 관광지 홋카이도를 소개해드리죠.
0: 홋카이도는 일본의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광대한 평양의 수번, 신비적인 호수, 천연 온천이 있어서 아름다운 대자연을 만끽하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가는데요. 장마가 없고 특히 여름에는 시원해서 여행지로 인기가 많죠.
3: 네, 예를 들어 어떤 곳이 있나요?
0: 프라노의 라벤더 밭이 인기가 있어요. 7월에는 넓은 언덕 전부가 라벤더의 보라색으로 물들죠.
3: 네, 아주 예쁘겠네요.
0: 네, 세계 자연유산인 시레토코에는 다람쥐나 여우 같은 많은 야생동물들이 대자연 속에서 살고 있어요. 크루즈 투어를 하면 고래나 큰 곰을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3: 그래요? 그런데 겨울철은 역시 추위가 심하겠죠?
0: 네, 겨울에 홋카이도는 눈이 많이 내리고 아주 추워요. 그렇지만 눈 축제도 있고 스키 같은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가 있죠. 또 아사이카와시에 있는 아사히야마 동물원에서는 눈 위를 펭귄들이 나란히 산책하는 귀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 네,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요.
0: 네, 홋카이도에는 맛있는 음식도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꼭 한번 여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3: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침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충경입니다.
0: 네, 오늘도 하나카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네, 오늘은 한국인 성악가 분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0: 네, 오늘 저희가 초대손님으로 모시는 분은 성악가이신 배재철님이십니다. 이충경 아나운서는 뭐 성악, 음악의 조예가 있으시니까 배재철님 잘 아시죠?
1: 물론이죠. 네, 배재철님은 일본과 한국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아주 유명한 성악가님이십니다.
0: 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만나 뵙기 위해서 공연이 오늘 열리는 도쿄의 요요기 우에하라에 있는 홀에 와 있습니다.
1: 네,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럼 오늘 하나카페 시작하겠습니다.

there

0: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재욱이라고 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이충경입니다.
2: 반갑습니다. 저는 배주철입니다.
0: 네. 오늘 저희가 모신 초대 손님, 배재철님이십니다. 네. 이렇게 직접 만나뵙고 인터뷰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2: 네. 저도 영광입니다.
0: 네. 배재철님을 좀 저희와 인연을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사실 10년쯤 전에 저희 방송에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한 의원연맹에서 이제 배재철님의 사실은 일대기는 아니지만 그 활약상, 일본과 한국 간의 가교 역할을 한 활약상을 영화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한 의원연맹에서 이것이야말로 일한 양국의 가교 역할을 하는 활동이다. 그래서 일본 국회의 회관에서 영화 시사회를 했는데, 제가 그때 인터뷰를 해서,
2: 네. 네,
0: 그때도 뵙고, 이렇게 10년 만에.
2: 10년 만에 뵙네요. 아유.
0: 감개무려.
2: 감개무려, 감사합니다.
0: 너무 반갑습니다.
1: 네. 네, 지금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저희가 10년 전에 방송을 했었던 하나카페 배재철님을 모시고 했던 편을 아마 들어서 잘 알고 계시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배재철님 소개 말씀을 드리면은, 선업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탈리아에 유학을 하시고 그 후에 독일 극장에서 활약을 하셨던 2005년에 갑상선 암이 발견이 되어서 수술 끝에 목소리를 한때 잃기도 하셨습니다. 2006년에 일본에서 성대기능으로 수술을 받으시고 성악가로서의 활동을 재개를 하셨습니다. 네, 올해 2016년이기 때문에 수술로부터 딱 20년이 되는데요.
2: 네. 지금 제가 수술하고 나서 딱 20년이 된 해고요. 물론 우리나라 말에 그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하는데 그게 이제 두 번 정도 변한 거죠. 그런 세월 동안에 물론 제가 제 목소리가 아직 그렇게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상황에서도 그렇게 제가 노래할 수 있으면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무대가 주어지는 것에 늘 감사하면서 현재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그 수술 전과 후의 어떤 활동에 큰 차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2: 물론 제가 목소리를 예전의 목소리로 노래를 할 때는 오페라 또는 콘서트 또 그런 클래식 음악을 하게 됩니다.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예전의 목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류의 노래를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부를 수 있는 곡들, 제가 할 수 있는 곡들을 가지고 지금 관객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오히려 그때의 목소리보다 지금의 목소리 또는 지금의 저의 음악적인 표현이 예전보다 더 풍부하고 좋다라는 평들을 해주시면 제가 늘 그것 때문에 더 용기를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힘을 내서 지금 제 공연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저희들도 이렇게 들어보면 물론 그 전에도 유럽이나 엄청난 활약을 하셨지만 지금은 뭔가 더 치유받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본인도 어떤 음악에 대하는 어떤 생각이나 그런 게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2: 저는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 저는 이제 목소리라는 것, 즉 소리를 내는 것, 어떤 좋은 소리를 내면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지배적이었죠. 근데 지금은 그 소리를 배제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음악이 갖고 있는 내면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를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그래서 지금 조금 알 것 같아요. 아, 노래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라는 거를 이제 조금 아는 것 같아요.
1: 네, 조금 전에 저 팬미팅 마지막 부분에서도 저희도 잠시 노래를 들었는데요. 정말 천성의 목소리, 절망에서 희망을 찾은 목소리라는 말을 많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2: 네.
0: 조금 전에 이제 팬미팅에 저희들도 참가를 했는데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정말 20년 이상에 걸쳐서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그런 활약을 활동을 해 오셨는데 요번에 하나 조금 전에서도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배재철님의 목소리에 용기를 얻었다 아니면 힘을 얻었다 기운이 났다 이런 말들이 또 어느 성악가보다도 많이 나오시는 그런 거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데요. 이런 거에는 어떤 것이 그 배경이나 원인에 있다고 생각해요?
2: 뭐 먼저 그렇게 받아들여서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선 사실 목소리라는 것이 그 어떻게 보면 음악을 표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도 해요. 그런데 저에게는 그 도구가 제약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제약이 많음에도 제가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 들으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하고 또 나도 그러면 온전치 않을 때 무언가를 해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희망과 용기를 좀 가지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분들의 눈을 보면서 노래를 하는데 저 또한 그런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런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저만의 콘서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0: 그렇죠. 다른 분들은 뭐 그걸 어떻게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니까 아무래도 납득이 더 잘 가고 실감이 나지 않을까
2: 그렇습니다.
0: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배재철님의 오늘날 활동이 가능하게 하신 분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키맨이 계십니다. 일본인 프로듀서이신 와지마 도다로님이신데요. 이분도 좀 저희가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갑상선 종양 때문에 수술을 하실 때 성악가니까 어떻게든 성대, 이 목소리가 나오게 수술을 해야 되니까 보통 어려운 수술이 아니었는데 사실 이것을 일본 내에서 의료계 권위를 다 동원해서 의학계 수술을 다 동원해서 수술을 가능하게 하고 이렇게 목소리도 괜찮게 해주시는 건데 세상 또 이렇게 한 10년, 20년 지나면서 와지마 도다로님, 배재철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요?
2: 와지마 상은 저한테는 정말 둘도 없는 친구이고 둘도 없는 동역자고 둘도 없는 가족이죠. 왜냐하면 와지마상이 아니었으면 제가 일본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도 불가능했을 거고 또 그의 도움이 없었으면 제가 일본에서 수술을 받는 것도 불가능했을 거고 서로 어떻게 보면은 운명과도 같은 그런 운명 공동체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와지마상 때문에 저는 일본에서 이렇게 노래를 할 수 있게 된 거고요. 또 다시 목소리를 찾아서 또 그 목소리를 또 일본 무대에서 저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저의 음악을 들으시려고 하는 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공연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악을 나눠야 한다라는 어떤 그 정확한 모토를 갖고 계신 분이 와지마상이기 때문에 와지마상은 음악회라는 것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힘을 주고 누군가에게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1: 네, 조금 전에 그 와지마씨께서 정말 배재철님은 일본과 한국에 있어서 정말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잘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런데 들은 바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수술하셨는데요.
2: 제가 이제 물론 오른쪽 성대는 마비인 상태에서 소리를 내고 노래를 하는 거라서 아무래도 좀 무리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른쪽 성대의 결절이 와서 그 결절 수술을 한번 받았습니다. 근데 성악가들이 자꾸 성대에 칼을 대는 것, 즉 수술을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저는 또 믿음대로 제가 그 수술 후에 또 다시 노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한국에서 또 이 수술을 굉장히 잘 하신 또 저의 상태를 너무 잘 아시는 교수님께 또 부탁드려서 제가 수술 받고 아까 들어보셨지만 목소리 많이 좋아졌죠?
3: 네. 그래서
2: 사실은 수술 후에 한 6개월은 또 목소리가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는 저는 그런 것을 20년 동안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좀 웬만해서는 저는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1: 불굴의 정신.
2: 네.
0: 그러니까 사실은 뭐 보통 사람도 수술한다 이러면 했는데 또 하냐 엄청나게 때로는 뭐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럴 것 같은데 더군다나 성악가로서 보통 사실은 심리적 아니면 실제 뭐 육체에 있어서도 많은 데미지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때마다 극복하고 이렇게 저희들에게 큰 힘과 위안과 더 위로를 주시는데 이 흔들리지 않고 조금 전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그런 근간이나 원동력 거기에 신앙이 큰 힘을 차지하고 있어요.
2: 네, 저에게는 그 신앙이 가장 큰 힘이죠. 제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또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늘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그리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무대에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포기라는 것을 하는 것 자체는 저를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물론 부족하지만 무대를 만들고 그 무대에서 또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또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음악을 선택하고 또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일이 겪게 되면 왜 내가 노래를 택해서 이런 고생을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잃었을 때도 제가 음악을 선택한 것, 노래를 하는 것을 선택한 것에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노래는 저의 곧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런 정체성을 또 지키고 찾아가고 하는 그런 순간이죠, 아직도. 그래서 지금에서야 아 노래는 이렇게 하는 건 것 같다라는 것을 이제 좀 느끼는 것 같아요.
1: 네.
2: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0: 사실은 뭐 저도 크리스찬이지만 실제 생활하다 어려움이 오면 그래서 의심하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 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보면 어떻게 흔들리거나 그런 의심하거나 그런 적은 없으신가요?
2: 아유 물론 저도 있죠. 살면서 당연히 흔들리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어도 제가 가야 할 본향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그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당연히 세상에 휘둘릴 수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흔들 수 있는데 그래도 그 믿음이라는 것,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또 저에게 또 깨닫게 하시니까 저희가 또 깨닫고 또 그대로 또 살아나가고 하는 것들 그게 신앙생활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스스로부터 20년이 됐다고 좀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새로운 도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도전이실까요?
2: 뭐 늘 도전이죠. 저는 늘 도전인데 지금 사실은 제 나이 정도의 성악가들이면 이제 노래를 그만 할 수밖에 없는 뭐 물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그렇게 되는데 저는 사실 그런 것들은 이미 잊고 살았기 때문에 저의 목표는 그래요. 제가 뭐 이런 표현이 뭐 사람들이 하기는 하지만 저는 제가 설 수 있을 때까지 무대에 설 수 있을 때까지 저는 노래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저도 힘을 얻지만 누군가도 분명히 저를 보고 용기를 내고 힘을 얻는다는 건 저는 예전에 그냥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 눈에 보여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느껴지고 실제로 제가 그런 것을 보기 때문에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목표로 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저희 청취자분들 가운데 한국에 관심이 있는 일본분 아니면 또 일본에 관심 있는 한국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그렇게 메시지 한마디 해주시죠.
2: 또 저의 노래를 들어주시는 많은 일본 팬들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를 또 잘 모르시는 또 일본 분도 계실 거고 한국 분도 계실 텐데 기회가 되시면 제 콘서트에 꼭 와 오셔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왔을 때 그 일본 분들의 반응, 그 다음에 또 한국 분이라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한국 사람으로서의 어떤 기쁨도 아마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오늘 팬미팅도 하시고 또 조금 후에 정말 공연도 하시는데 네, 정말 너무 피곤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 아이고, 제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네, 오늘 하나카페 어떠셨는지요? 들으시고 느끼신 소감이나 감상 아니면 궁금하신 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에 접속을 하셔서 가장 하단에 있는 공지사항 코너에 있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를 클릭하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3: 네, 그럼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8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구마모토 현은 1일 오전에 9차 재해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현 내에서 재해와의 관련을 조사 중인 2명을 포함해 36명이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주택 피해는 전파가 182채, 대규모 반파가 20채, 반파가 225채, 일부 파손이 1034채, 피해 정도를 조사 중인 곳이 82채로 총 1543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조사가 충분하지 않아 앞으로 피해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피소는 현 내에 229곳이 설치돼 9,228명이 대피 중입니다. 전기는 고압 배전선으로 송전이 완료됐지만 인입선이 복구되지 않은 지역 등도 있어 최대 약 6천 호에서 정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약 7만 2천 호에서 단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상대에 따르면 구마모토 현에서는 앞으로도 맹렬한 더위가 계속돼 3일은 최고 기온이 40도로 목숨과 관련된 위험한 더위가 예상되고 있어 현은 식수 확보와 대피소의 더위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우라 지사는 회의 후 대피소에 간이 에어컨을 추가 도입하거나 대피소를 에어컨이 있는 장소로 옮기도록 주지시키는 등 신속히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 법무성은 외국인의 출입국과 재류를 관리하는 지침이 되는 새로운 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엄격하고 원활한 출입국 심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법무성이 마련한 새로운 계획에서는 일본에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류 외국인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지금까지 이상으로 신속하고 확실한 출입국 관리 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도항하기 전에 일부 외국인에 대해 입국 심사를 실시하는 제스타, 전자도항 인증 제도를 2028년도 중에 착실히 도입하는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엄격하고 원활한 출입국 심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재류 관리를 더욱 적절히 하고 불법 체류자에 대한 대책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본어와 일본의 규칙을 학습하는 프로그램의 도입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법무성이 새로운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2019년 4월 이후 처음입니다. 히라구치 법무상은 7월 31일 강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외국인 인권에 충분히 배려하면서 필요한 시책을 전개해 외국인과의 질서 있는 공생사회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0: 다른 나라 국민으로 위장해서 해외 기업으로부터 수입을 얻는 북조선 IT 노동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일본과 미국 등 11개국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문서를 발표하고 북조선의 수법에 관한 인식을 강화해 대항 조치를 취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문서는 7월 31일 일본과 미국, 한국 등 11개국의 총 19개 기관이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로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북조선 노동자들은 원칙적으로 해외 업무를 수주할 수 없습니다. 문서에서는 북조선의 IT 노동자가 인터넷에서 국적이나 신분을 속이고 다른 나라 국민으로 위장해서 해외 기업으로부터 IT 관련 업무 등을 수주해 수입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기업의 민간

0: 민감한 정보의 절친화, 데이터 유출 등에도 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IT 노동자가 얻은 수입이 북조선의 핵과 미사일 계획의 자금원이 되고 있다며 모든 국가와 기업 등에 대해 북조선의 수법에 관한 인식을 강화해 본인 확인 강화 등 대항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일본과 미국 등은 북조선의 IT 노동자가 초래하는 위협에 대한 주의를 반복적으로 환기시키고 있어 외무성은 민간과도 연대해 대처를 강화해 갈 방침입니다.
1: 한국의 중앙은행에 해당하는 한국은행은 7월 31일 북조선의 GDP, 국내 총생산의 성장률에 대해 추산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성장률은 실질적으로 플러스 3.5%로 3년 연속 3%를 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플러스 6.6%였으며 건설업이 플러스 6.3% 등이었습니다. 북조선의 지난해 1년간의 수출입액은 총액이 31억 3천만 달러, 일본엔으로 5천억 엔 남짓으로 추산됐으며 전년 대비 16%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조선의 경제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 대해 한국은행은 특히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 확대가 경제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무기 수출이 늘면서 제조업의 연관 산업의 생산량이 증가했으며 러시아 관광객 증가 등으로 서비스업도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0: 지난 3월 재생의료를 받던 환자가 사망한 도쿄 주오구의 클리닉에서 한국의 재생의료를 실시하는 그룹이 작성한 내용에 따라 처치한 사실이 후생노동성 조사로 밝혀졌습니다. 개선 명령을 받은 것은 주오구에 있는 긴자 클리닉의 관리자입니다. 클리닉에서는 지난 3월 자유진료로 재생의료를 받던 외국 국적의 60대 여성의 상태가 급변해 이송지에서 사망했습니다. 후생노동성의 후속 조사에 따르면 이 클리닉에서는 세포 가공을 위탁하는 사업자를 통해 한국의 재생의료를 실시하는 그룹으로부터 환자에게 투여하는 세포 수와 방법이 지정된 목록을 제공받았습니다. 클리닉은 이 목록에 따라 재생의료를 제공하는 등 제3자가 주도하는 재생의료 제공이 일상화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얻은 이익의 대부분도 한국그룹 등이 받고 있었고 정부에 신고한 계획에서 일탈한 재생의료가 이루어지는 등 여러 법률 위반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후생노동성은 재생의료 제공 체제가 부적정하고 법률을 위반했다며 7월 31일 클리닉 측에 개선 명령을 내리고 제3자의 영향력을 배제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환자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1: 도쿄 신주쿠구의 초고층 아파트의 한 호실 내에서 트럼프 도박장을 열어 도박장 주인 등 7명이 체포 기소된 사건에서 호실 명의인으로 추정되는 70세 용의자가 추가로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사람은 한국 국적의 주소 불명, 직업 불명 70세 박일용지 용의자입니다. 경시청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도쿄 신주쿠구 초고층 아파트의 한 호실에서 손님이 돈을 베팅하는 트럼프 포커 도박이 열렸으며 도박 개장 도리 혐의가 의심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경시청은 7월 초순에 호실 수색을 실시했으며 도박장 주인과 책임자 등 7명이 이미 체포 기소됐습니다. 지금까지의 조사로 추가로 체포된 박 용의자는 호실의 실질적인 명의인으로 보이며 집세와 공과금을 내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용의자는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은 받았지만 도박장은 열지 않았다고 진술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이재우, 서영경이었습니다. NHK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22과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탐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 그리고 가이토는 홋카이도의 삿포로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눈 축제를 보러 왔는데요. 바로 눈 앞에 얼음으로 만든 큰 성이 놓여있고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0: 그럼 제2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스고이! 담, 見て見て!
3: 大きいですね! 初めて見ました。
4: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3: きれいですね。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2: いいね。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성 모양으로 만든 눈 조각 앞에서 미아가 흥분하며 탐에게 말합니다.
2: すごい!
0: 대단하다!
2: 탐, 見て見て!
0: 탐, 봐봐!
1: 탐도 감탄하며 대답합니다.
3: 아, 大きいですね!
0: 와, 크네요!
3: 初めて見ました!
0: 처음 봤어요!
1: 가이토가 눈으로 만든 조각을 올려다보면서 말합니다.
4: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0: 어떻게 만들었을까?
1: 탐이 말합니다.
3: 綺麗ですね!
0: 예쁘네요!
3: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0: 다같이 사진을 찍읍시다.
1: 미아가 동의합니다.
2: いいね!
0: 좋아! 삿포로 눈 축제는 매년 2월경에 열리는데 높이 15m쯤 되는 큰 조각을 비롯해서 눈과 얼음으로 만든 조각이 무려 약 200개나 전시되어 있습니다.
1: 네, 그렇게 큰 조각을 만들려면 힘들 거예요.
0: 네, 발판을 짜서 크레인으로 눈을 쌓아 올린 뒤에 우선 거칠게 깎아낸 다음 마지막으로 세밀하게 마무리 지어 만드는데요. 준비를 시작해서 완성되기까지 무려 몇 달이나 걸린다고 해요.
1: 네, 그거 볼만하겠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すごい! 담, 見て見て!
3: 아, 大きいですね! 初めて見ました!
4: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3: きれいですね!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2: いいね!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사진을 찍읍시다.
3: 사진을 찍읍시다.
0: 이걸 배우면 상대방에게 권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사진은
0: 사진.
5: 사진을 찍읍시다.는
0: 사진을 찍읍시다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상대방에게 권할 때는 동사의 마스형인
5: 마스를 마쇼로
0: 바꾸면 됩니다. 중요 표현에서는 사진을 찍다
5: 샤신을 토르의
0: 동사
5: 토르의
0: 마스형
5: 토리마스가 토리마쇼가
0: 됐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샤신을 토리마쇼 사진을 찍읍시다.
0: 그럼 가게 앞에서 한 여성이 친구에게 권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3: いいですね.
0: 뜻을 확인할까요?
6: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1: 이 가게에 들어갑시다.
5: この店는
0: 이 가게. 그 뒤에 니는 조사인데 여기에서는 동사 들어가다.
5: 하이르의
0: 목적지를 나타냅니다.
5: 하이르
0: 에마스형
5: 하이리마스
0: 가
5: 하이리마쇼
0: 가됐죠
2: 이이ですね
1: 좋아요
0: 상대방도동의하고있는데요
5: 이
0: 는좋다라는뜻입니다
1: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하이리마쇼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0: 그럼다른것을상대방에게권해볼까요삿포로의관광명소시계탑에갑시다라고권해보세요시계탑은
5: 도케에다이도케에다이
0: 가다
5: 이크
0: 의마스형은
5: 이키마스이키마스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7: 時計台に行きましょう。時計台に行きましょう。
0: 여러분이많이걸어서피곤하다고가정해보세요좀쉽시다라고말해보세요좀은
5: ちょっとちょっと
0: 쉬다
5: 休む
0: 의마스형은
5: 休みます休みます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7: ちょっと休みましょう。ちょっと休みましょう。
1: 잘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추가표현은미아가눈으로만든조각을보고한이말입니다그대로외워보세요
2: すごい。
5: すごい。
0: 는대단하다는뜻으로놀라거나감탄하거나감동했을때쓸수있는말입니다
1: 여러분도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すごい
0: 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2: すごいダム見て見て
8: あー大きいですね初めて見ました
4: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8: 綺麗ですね。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2: いいね。
9: ミーアのトラベルガイド。
1: 이어서미아의여행안내코너입니다오늘은일본굴지의관광지홋카이도를소개해드리죠
0: 홋카이도는일본의가장북쪽에위치해있는데요광대한평양에수번신비적인호수천연온천이있어서아름다운대자연을만끽하기위해많은관광객들이찾아가는데요장마가없고특히여름에는시원해서여행지로인기가많죠
1: 네예를들어어떤곳이있나요
0: 후라노의라벤더밭이인기가있어요7월에는넓은언덕전부가라벤더의보라색으로물들죠
1: 네아주예쁘겠네요
0: 네세계자연유산인시레토코에는다람쥐나여우같은많은야생동물들이대자연속에서살고있어요크루즈투어를하면고래나큰곰을볼수있을지도몰라요
1: 그래요그런데겨울철은역시추위가심하겠죠
0: 네겨울에홋카이도는눈이많이내리고아주추워요그렇지만눈축제도있고스키같은겨울스포츠를즐길수가있죠또아사히카와시에있는아사히야마동물원에서는눈위를펭귄들이나란히산책하는귀여운모습을볼수있습니다
1: 네한번꼭가보고싶은데요
0: 네홋카이도에는맛있는음식도많이있는데요여러분도꼭한번여행해보시기바랍니다일본말첫걸음어떠셨습니까
1: 네다음시간도많이기대해주세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충경입니다.
0: 네, 오늘도 하나카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네, 오늘은 한국의 성악가 분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0: 네, 오늘 저희가 초대손님으로 모시는 분은 성악가이신 배재철님이십니다. 이충경 아나운서는 뭐 성악, 음악의 조예가 있으시니까 배재철님 잘 아시죠?
1: 물론이죠. 네, 배재철님은 일본과 한국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아주 유명한 성악가님이십니다.
0: 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만나 뵙기 위해서 공연이 오늘 열리는 도쿄의 요요기 우에하라에 있는 홀에 와 있습니다.
1: 네,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럼 오늘 하나카페 시작하겠습니다.

Not

0: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재욱이라고 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이충경입니다.
2: 반갑습니다. 저는 배재철입니다.
0: 네. 오늘 저희가 모신 초대 손님, 배재철님이십니다. 네, 이렇게 직접 만나뵙고 인터뷰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2: 네, 저도 영광입니다.
0: 네, 배재철님을 좀 저희와 인연을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사실 10년쯤 전에 저희 방송에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한 의원연맹에서 이제 배재철님의 사실은 일대기는 아니지만 그 활약상, 일본과 한국 간의 가교 역할을 한 활약상을 영화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한 의원연맹에서 이것이야말로 이란 양국의 가교 역할을 하는 활동이다. 그래서 일본 국회의 회관에서 영화 시사회를 했는데 제가 그때 인터뷰를 해서
2: 네.
0: 그때도 뵙고 이렇게 10년 만에
2: 10년 만에 뵙네요. 아유
0: 감개무량
2: 감사합니다.
0: 너무 반갑습니다.
1: 네. 네, 지금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저희가 10년 전에 방송을 했었던 하나카페 배재철님을 모시고 했던 편을 아마 들어서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배재철님 소개 말씀을 드리면은 선업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탈리아에 유학을 하시고 그 후에 독일 극장에서 활약을 하셨던 2005년에 갑상선암이 발견이 되어서 수술 끝에 목소리를 한때 잃기도 하셨습니다. 2006년에 일본에서 성대기능 수술을 받으시고 성악가로서의 활동을 재개를 하셨습니다. 네, 올해 2016년이기 때문에 수술로부터 딱 20년이 되는 건데요.
2: 네. 지금 제가 수술하고 나서 딱 20년이 된 해고요. 물론 우리나라 말에 그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하는데 그게 이제 두 번 정도 변한 거죠. 그런 세월 동안에 물론 제가 제 목소리가 아직 그렇게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상황에서도 그렇게 제가 노래할 수 있으면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무대가 주어지는 것에 늘 감사하면서 현재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그 수술 전과 후의 어떤 활동에 큰 차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2: 물론 제가 목소리를 예전의 목소리로

0: 노래를 할 때는 오페라 또는 콘서트 또 그런 클래식 음악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예전의 목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류의 노래를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부를 수 있는 곡들, 제가 할 수 있는 곡들을 가지고 지금 관객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오히려 그때의 목소리보다 지금의 목소리 또는 지금의 저의 음악적인 표현이 예전보다 더 풍부하고 좋다라는 평들을 해주시면 제가 늘 그것 때문에 더 용기를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힘을 내서 지금 제 공연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저희들 이렇게 들어보면 물론 그 전에도 유럽이나 엄청난 활약을 하셨지만 지금은 뭔가 더 치유받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본인도 어떤 음악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그런 게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0: 저는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 저는 이제 목소리라는 것, 즉 소리를 내는 것, 어떤 좋은 소리를 내면 좋을까 라는 그런 생각들이 지배적이었죠. 근데 지금은 그 소리를 배제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음악이 갖고 있는 내면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를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그래서 지금 조금 알 것 같아요. 아, 노래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이제 조금 아는 것 같아요.
2: 네, 휴무자의 저 팬미팅 마지막 부분에서도 저희도 잠시 노래를 들었는데요. 정말 천상의 목소리, 절망에서 희망을 찾은 목소리라는 말을 많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1: 조금 전에 이제 팬미팅에 저희들도 참가를 했는데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정말 20년 이상에 걸쳐서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그런 활약을 활동을 해오셨는데 조금 전에서도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배재철님의 목소리에 용기를 얻었다 아니면 힘을 얻었다 기운이 났다 이런 말들이 또 어느 성악가보다도 많이 나오시는 그런 걸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데요. 이런 거에는 어떤 것이 그 배경이나 원인에 있다고 생각해요?
0: 뭐 먼저 그렇게 받아들여서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선 사실 목소리라는 것이 그 어떻게 보면 음악을 표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도 해요. 그런데 저에게는 그 도구가 제약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제약이 많음에도 제가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 들으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하고 또 나도 그러면 온전치 않을 때 무언가를 해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희망과 용기를 좀 가지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분들의 눈을 보면서 노래를 하는데 저 또한 그런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런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저만의 콘서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1: 그렇죠. 다른 분들은 뭐 그걸 어떻게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니까 아무래도 납득이 더 잘 가고 실감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배재철님의 오늘날 활동이 가능하게 하신 분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키맨이 계십니다. 일본인 프로듀서이신 와지마 도다로님이신데요. 이분도 좀 저희가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갑상선 종양 때문에 수술을 하실 때 성악가니까 어떻게든 성대 이 목소리가 나오게 수술을 해야 되니까 보통 어려운 수술이 아니었는데 사실 이것을 일본 내에서 의료계 권위를 다 동원해서 의학계 수술을 다 동원해서 수술을 가능하게 하고 이렇게 목소리도 괜찮게 해주시는 건데 세상 또 이렇게 한 10년, 20년 지나면서 와지마 도다로님, 배재철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요?
0: 와지마 상은 저한테는 정말 둘도 없는 친구이고 둘도 없는 동역자고 둘도 없는 가족이죠. 왜냐하면 마지막 상이 아니었으면 제가 일본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도 불가능했을 거고 또 그의 도움이 없었으면 제가 일본에서 수술을 받는 것도 불가능했을 거고 서로 어떻게 보면은 운명과도 같은 그런 운명 공동체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와즈마상 때문에 저는 일본에서 이렇게 노래를 할 수 있게 된 거고요. 또 다시 목소리를 찾아서 또 그 목소리를 또 일본 무대에서 저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저의 음악을 들으시려고 하는 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공연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악을 나눠야 한다라는 어떤 그 정확한 모토를 갖고 계신 분이 와즈마상이기 때문에 이 와즈마상은 음악회라는 것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힘을 주고 누군가에게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2: 네, 조금 전에 그 와즈마상께서 정말 배재철님은 일본과 한국에 있어서 정말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잘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런데 들은 바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수술하셨잖아요.
0: 제가 이제 물론 오른쪽 성대는 마비인 상태에서 소리를 내고 노래를 하는 거라서 아무래도 좀 무리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른쪽 성대의 결절이 와서 그 결절 수술을 한번 받았습니다. 근데 성악가들이 자꾸 성대에 칼을 대는 것, 즉 수술을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또 믿음대로 제가 그 수술 후에 또 다시 노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한국에서 또 이 수술을 굉장히 잘 하시는 또 저의 상태를 너무 잘 아시는 교수님께 또 부탁드려서 제가 수술 받고 아까 들어보셨지만 목소리 많이 좋아졌죠?
3: 네. 그래서
0: 사실은 수술 후에 한 6개월은 또 목소리가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는 저는 그런 것을 20년 동안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좀 웬만해서는 저는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2: 불굴의 정신.
0: 네.
1: 그러니까 사실은 뭐 보통 사람도 수술한다 이러면 했는데 또 하냐 엄청나게 때로는 뭐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럴 것 같은데 더군다나 성악가로서 보통 사실은 심리적 아니면 실제 뭐 육체에 있어서도 많은 데미지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때마다 극복하고 이렇게 저희들에게 큰 힘과 위안과 또 위로를 주시는데 이 흔들리지 않고 조금 전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그런 근간이나 원동력 거기에 신앙이 큰 힘을 차지하고 있어요.
0: 네, 저에게는 그 신앙이 가장 큰 힘이죠. 제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또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늘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그리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무대에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포기라는 것을 하는 것 자체는 저를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물론 부족하지만 무대를 만들고 그 무대에서 또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또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음악을 선택하고 또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일이 겪게 되면 왜 내가 노래를 택해서 이런 고생을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잃었을 때도 제가 음악을 선택한 것, 노래를 하는 것을 선택한 것에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노래는 저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런 정체성을 또 지키고 찾아가고 하는 그런 순간이죠. 아직도. 그래서 지금에서야 아 노래는 이렇게 하는 것 같다라는 것을 이제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1: 사실은 뭐

0: 저도 크리스찬이지만 실제 생활하다 어려움이 오면 그래서 의심하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 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보면 어떻게 흔들리거나 그런 의심하거나 그런 적은 없으신가요?
1: 아니, 물론 저도 있죠. 살면서 당연히 흔들리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어도 제가 가야 할 본향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우리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그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당연히 세상에 휘둘릴 수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흔들 수 있는데 그래도 그 믿음이라는 것,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또 저에게 또 깨닫게 하시니까 저희가 또 깨닫고 또 그대로 또 살아나가고 하는 것들, 그게 신앙생활 아닌가 싶습니다.
2: 네, 스스로부터 20년이 됐다고 좀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새로운 도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도전이실까요?
1: 뭐 늘 도전이죠. 저는 늘 도전인데 지금 사실은 제 나이 정도의 성악가들이면 이제 노래를 그만 할 수밖에 없는 뭐 물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그렇게 되는데 저는 사실 그런 것들은 이미 잊고 살았기 때문에 저의 목표는 그래요. 제가 뭐 이런 표현이 뭐 사람들이 하기는 하지만 저는 제가 설 수 있을 때까지 무대에 설 수 있을 때까지 저는 노래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저도 힘을 얻지만 누군가도 분명히 저를 보고 용기를 내고 힘을 얻는다는 건 저는 예전에 그냥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 눈에 보여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느껴지고 실제로 제가 그런 것을 보기 때문에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목표로 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저희 청취자분들 가운데 한국에 관심이 있는 일본분 아니면 또 일본에 관심 있는 한국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그렇게 메시지 한마디 해주시죠.
1: 또 저의 노래를 들어주시는 많은 일본 팬들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를 또 잘 모르시는 또 일본 분도 계실 거고 한국 분도 계실 텐데 기회가 되시면 제 콘서트에 꼭 와 오셔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왔을 때 그 일본 분들의 반응, 그 다음에 또 한국 분이라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한국 사람으로서의 어떤 기쁨도 아마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2: 네, 오늘 팬미팅도 하시고 또 좋은 후에는 공연도 하시는데 네, 정말 너무 피곤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3: 아이고, 제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하나카페 어떠셨는지요? 들으시고 느끼신 소감이나 감상 아니면 궁금하신 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에 접속을 하셔서 가장 하단에 있는 공지사항 코너에 있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를 클릭하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그럼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충경입니다.
0: 네, 오늘도 하나카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네, 오늘은 한국인 성악가 분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0: 네, 오늘 저희가 초대손님으로 모시는 분은 성악가이신 배재철님이십니다. 이충경 아나운서는 뭐 성악, 음악의 조예가 있으시니까 배재철님 잘 아시죠?
1: 물론이죠. 네. 배재철님은 일본과 한국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아주 유명한 성악가님이십니다.
0: 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만나 뵙기 위해서 공연이 오늘 열리는 도쿄의 요요기 우에하라에 있는 홀에 와 있습니다.
1: 네,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럼 오늘 하나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재욱이라고 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이충경입니다.
2: 반갑습니다. 저는 배주철입니다.
0: 네. 오늘 저희가 모신 초대 손님, 배재철님이십니다. 네, 이렇게 직접 만나뵙고 인터뷰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2: 네, 저도 영광입니다.
0: 네, 배재철님을 좀 저희와 인연을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사실 10년쯤 전에 저희 방송에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한의원연맹에서 이제 배재철님의 사실은 일대기는 아니지만 그 활약상, 일본과 한국 간의 가교 역할을 한 활약상을 영화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한의원연맹에서 이것이야말로 이란 양국의 가교 역할을 하는 활동이다. 그래서 일본 국회의 회관에서 영화 시사회를 했는데 제가 그때 인터뷰를 해서
2: 네.
0: 그때도 뵙고 이렇게 10년 만에
2: 10년 만에 뵙네요. 아유
0: 감개무량
2: 감사합니다.
0: 너무 반갑습니다.
1: 네. 지금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저희가 10년 전에 방송을 했었던 하나카페 배재철님을 모시고 했던 편을 아마 들어서 잘 알고 계시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배재철님 소개 말씀을 드리면은 선업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탈리아에 유학을 하시고 그 후에 독일 극장에서 활약을 하셨던 2005년에 갑상선 암이 발견이 되어서 수술 끝에 목소리를 한때 잃기도 하셨습니다. 2006년에 일본에서 성대 기능 수술을 받으시고 성악가로서의 활동을 재개를 하셨습니다. 네, 올해 2016년이기 때문에 수술로부터 딱 20년이 되는 건데요.
2: 네. 지금 제가 수술하고 나서 딱 20년이 된 해고요. 물론 우리나라 말에 그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하는데 그게 이제 두 번 정도 변한 거죠. 그런 세월 동안에 물론 제가 제 목소리가 아직 그렇게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상황에서도 그렇게 제가 노래할 수 있으면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무대가 주어지는 것에 늘 감사하면서 현재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그 수술 전과 후의 어떤 활동에 큰 차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2: 물론 제가 목소리를 예전의 목소리로 노래를 할 때는 오페라 또는 콘서트 또 그런 클래식 음악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예전의 목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류의 노래를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부를 수 있는 곡들, 제가 할 수 있는 곡들을 가지고 지금 관객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오히려 그때의 목소리보다 지금의 목소리 또는 지금의 저의 음악적인 표현이 예전보다 더 풍부하고 좋다라는 평들을 해주시면 제가 늘 그것 때문에 더 용기를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힘을 내서 지금 제 공연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저희들도 이렇게 들어보면 물론 그전에도 유럽이나 엄청난 활약을 하셨지만 지금은 뭔가 더 치유받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본인도 어떤 음악에 대한 대하는 어떤 생각이나 그런 게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2: 저는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 저는 이제 목소리라는 것, 즉 소리를 내는 것 어떤 좋은 소리를 내면 좋을까 라는 그런 생각들이 지배적이었죠. 근데 지금은 그 소리를 배제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음악이 갖고 있는 내면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를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그래서 지금 조금 알 것 같아요. 아, 노래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이제 조금 아는 것 같아요.
1: 네, 조금 전에 저 팬미팅 마지막 부분에서도 저희도 잠시 노래를 들었는데요. 정말 천성의 목소리, 절망에서 희망을 찾은 목소리라는 말을 많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0: 조금 전에 이제 팬미팅에 저희들도 참가를 했는데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정말 20년 이상에 걸쳐서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그런 활약을 활동을 해 오셨는데 요번에 하나 조금 전에서도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배재철님의 목소리에 용기를 얻었다 아니면 힘을 얻었다 기운이 났다 이런 말들이 또 어느 성악가보다도 많이 나오시는 그런 걸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데요. 이런 거에는 어떤 것이 그 배경이나 원인에 있다고 생각해요?
2: 뭐 먼저 그렇게 받아들여서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선 사실 목소리라는 것이 그 어떻게 보면 음악을 표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도 해요. 그런데 저에게는 그 도구가 제약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제약이 많음에도 제가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 들으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하고 또 나도 그러면 온전치 않을 때 무언가를 해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희망과 용기를 좀 가지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분들의 눈을 보면서 노래를 하는데 저 또한 그런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런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저만의 콘서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0: 그렇죠. 다른 분들은 뭐 그걸 어떻게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니까 네. 아무래도 납득이 더 잘 가고 실감이 나지 않을까
2: 그렇습니다.
0: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배재철님의 오늘날 활동이 가능하게 하신 분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키맨이 계십니다. 네. 일본인 프로듀서이신 와지마 토다로님이신데요. 이분도 좀 저희가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갑상선 종양 때문에 수술을 하실 때 성악가니까 어떻게든 성대, 이 목소리가 나오게 수술을 해야 되니까 보통 어려운 수술이 아니었는데 사실 이것을 일본 내에서 의료계 권위를 다 동원해서 의학계 수술을 다 동원해서 수술을 가능하게 하고 이렇게 목소리도 괜찮게 해주시는 건데 세상도 이렇게 한 10년, 20년 지나면서 와지마 도다로님, 배재철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요?
2: 와지마 상은 저한테는 정말 둘도 없는 친구이고 둘도 없는 동역자고 둘도 없는 가족이죠. 왜냐하면 와지마 상이 아니었으면 제가 일본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도 불가능했을 거고 또 그의 도움이 없었으면 제가 일본에서 수술을 받는 것도 불가능했을 거고 서로 어떻게 보면은 운명과도 같은 그런 운명 공동체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와지마 상 때문에 저는 일본에서 이렇게 노래를 할 수 있게 된 거고요. 또다시 목소리를 찾아서 또 그 목소리를 또 일본 무대에서 저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저의 음악을 들으시려고 하는 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공연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악을 나눠야 한다라는 어떤 그 정확한 모토를 갖고 계신 분이 와지마 상이기 때문에 이 와지마 상은 음악회라는 것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힘을 주고 누군가에게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1: 네, 조금 전에 그 와지마 씨께서 정말 배재철님은 일본과 한국에 있어서 정말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잘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런데 들은 바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수술하셨거든요.
2: 제가 이제 물론 오른쪽 성대는 마비인 상태에서 소리를 내고 노래를 하는 거라서 아무래도 좀 무리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른쪽 성대의 결절이 와서 그 결절 수술을 한번 받았습니다. 근데 성악가들이 자꾸 성대에 칼을 대는 것, 즉 수술을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저는 또 믿음대로 제가 그 수술 후에 또 다시 노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한국에서 또 이 수술을 굉장히 잘 하시는 또 저의 상태를 너무 잘 아시는 교수님께 또 부탁드려서 제가 수술 받고 아까 들어보셨지만 목소리 많이 좋아졌죠?
3: 네. 그래서
2: 사실은 수술 후에 한 6개월은 또 목소리가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는 저는 그런 것을 20년 동안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좀 웬만해서는 저는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1: 불굴의 정신.
2: 네.
0: 그러니까 사실은 뭐 보통 사람도 수술한다 이러면 했는데 또 하냐 엄청나게 때로는 뭐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럴 것 같은데 더군다나 성악가로서 보통 사실은 심리적 아니면 실제 뭐 육체에 있어서도 많은 데미지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때마다 극복하고 이렇게 저희들에게 큰 힘과 위안과 또 위로를 주시는데 이 흔들리지 않고 조금 전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그런 근간이나 원동력 거기에 신앙이 큰 힘을 차지하고 있어요.
2: 네, 저에게는 그 신앙이 가장 큰 힘이죠. 제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또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늘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그리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무대에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포기라는 것을 하는 것 자체는 저를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물론 부족하지만 무대를 만들고 그 무대에서 또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또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음악을 선택하고 또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일이 겪게 되면 왜 내가 노래를 택해서 이런 고생을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목소리를 잃었을 때도 제가 음악을 선택한 것, 노래를 하는 것을 선택한 것에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노래는 저의 곧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런 정체성을 또 지키고 찾아가고 하는 그런 순간이죠, 아직도. 그래서 지금에서야 아 노래는 이렇게 하는 건 것 같다라는 것을 이제 좀 느끼는 것 같아요.
1: 네.
2: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0: 사실은 뭐 저도 크리스찬이지만 실제 생활하다 어려움이 오면 그래서 의심하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 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보면 어떻게 흔들리거나 그런 의심하거나 그런 적은 없으신가요?
2: 아유 물론 저도 있죠. 살면서 당연히 흔들리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어도 제가 가야 할 본향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우리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그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당연히 세상이 휘둘릴 수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흔들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그 믿음이라는 것,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또 저에게 또 깨닫게 하시니까 저희가 또 깨닫고 또 그대로 또 살아나가고 하는 것들 그게 신앙생활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스스로부터 20년이 됐다고 좀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새로운 도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도전이실까요?
2: 뭐 늘 도전이죠. 저는 늘 도전인데 지금 사실은 제 나이 정도의 성악가들이면 이제 노래를 그만 할 수밖에 없는 뭐 물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그렇게 되는데 저는 사실 그런 것들은 이미 잊고 살았기 때문에 저의 목표는 그래요. 제가 뭐 이런 표현이 뭐 사람들이 하기는 하지만 저는 제가 설 수 있을 때까지 무대에 설 수 있을 때까지 저는 노래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저도 힘을 얻지만 누군가도 분명히 저를 보고 용기를 내고 힘을 얻는다는 건 저는 예전에 그냥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 눈에 보여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느껴지고 실제로 제가 그런 것을 보기 때문에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목표로 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저희 청취자분들 가운데 한국에 관심이 있는 일본분 아니면 또 일본에 관심이 있는 한국분들 모르십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메시지 한마디 해주시죠.
2: 또 저의 노래를 들어주시는 많은 일본 팬들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를 또 잘 모르시는 또 일본 분도 계실 거고 한국 분도 계실 텐데 기회가 되시면 제 콘서트에 꼭 와 보셔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왔을 때 그 일본 분들의 반응, 그 다음에 또 한국 분이라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한국 사람으로서의 어떤 기쁨도 아마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오늘 팬미팅도 하시고 또 조금 후에는 방학 공연도 하시는데 정말 너무 피곤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 아이고, 제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네, 오늘 하나카페 어떠셨는지요? 들으시고 느끼신 소감이나 감상 아니면 궁금하신 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에 접속을 하셔서 가장 하단에 있는 공지사항 코너에 있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를 클릭하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3: 네, 그럼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시간 8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구마모토 현은 1일 오전에 9차 재해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현 내에서 재해와의 관련을 조사 중인 2명을 포함해 36명이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주택 피해는 전파가 182채, 대규모 반파가 20채, 반파가 225채, 일부 파손이 1034채,

0: 피해 정도를 조사 중인 곳이 82채로 총 1,543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조사가 충분하지 않아 앞으로 피해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피소는 현내에 229곳이 설치돼 9,228명이 대피 중입니다. 전기는 고압 배전선으로 송전이 완료됐지만 인입선이 복구되지 않은 지역 등도 있어 최대 약 6,000호에서 정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약 7만 2,000호에서 단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상대에 따르면 구마모토 현에서는 앞으로도 맹렬한 더위가 계속돼 3일은 최고 기온이 40도로 목숨과 관련된 위험한 더위가 예상되고 있어 현은 식수 확보와 대피소의 더위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우라 지사는 회의 후 대피소에 간이 에어컨을 추가 도입하거나 대피소를 에어컨이 있는 장소로 옮기도록 주지시키는 등 신속히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 법무성은 외국인의 출입국과 재류를 관리하는 지침이 되는 새로운 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엄격하고 원활한 출입국 심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법무성이 마련한 새로운 계획에서는 일본에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류 외국인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지금까지 이상으로 신속하고 확실한 출입국 관리 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도항하기 전에 일부 외국인에 대해 입국 심사를 실시하는 제스타, 전자도항 인증 제도를 2028년도 중에 착실히 도입하는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엄격하고 원활한 출입국 심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재류 관리를 더욱 적절히 하고 불법 체류자에 대한 대책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본어와 일본의 규칙을 학습하는 프로그램의 도입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법무성이 새로운 기본 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2019년 4월 이후 처음입니다. 히라구치 법무상은 7월 31일 강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외국인 인권에 충분히 배려하면서 필요한 시책을 전개해 외국인과의 질서 있는 공생사회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0: 다른 나라 국민으로 위장해서 해외 기업으로부터 수입을 얻는 북조선 IT 노동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일본과 미국 등 11개국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문서를 발표하고 북조선의 수법에 관한 인식을 강화해 대항 조치를 취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문서는 7월 31일 일본과 미국, 한국 등 11개국의 총 19개 기관이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로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북조선 노동자들은 원칙적으로 해외 업무를 수주할 수 없습니다. 문서에서는 북조선의 IT 노동자가 인터넷에서 국적이나 신분을 속이고 다른 나라 국민으로 위장해서 해외 기업으로부터 IT 관련 업무 등을 수주해 수입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기업의 민감한 정보의 절취나 데이터 유출 등에도 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IT 노동자가 얻은 수입이 북조선의 핵과 미사일 계획의 자금원이 되고 있다며 모든 국가와 기업 등에 대해 북조선의 수법에 관한 인식을 강화해 본인 확인 강화 등 대항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일본과 미국 등은 북조선의 IT 노동자가 초래하는 위협에 대한 주의를 반복적으로 환기시키고 있어 외무성은 민간과도 연대해 대처를 강화해 갈 방침입니다.
1: 한국의 중앙은행에 해당하는 한국은행은 7월 31일 북조선의 GDP, 국내 총생산의 성장률에 대해 추산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성장률은 실질적으로 플러스 3.5%로 3년 연속 3%를 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플러스 6.6%였으며 건설업이 플러스 6.3% 등이었습니다. 북조선의 지난해 1년간의 수출입액은 총액이 31억 3천만 달러, 일본엔으로 5천억 엔 남짓으로 추산됐으며 전년 대비 16%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조선의 경제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 대해 한국은행은 특히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 확대가 경제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무기 수출이 늘면서 제조업의 연관 산업의 생산량이 증가했으며 러시아 관광객 증가 등으로 서비스업도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0: 지난 3월 재생의료를 받던 환자가 사망한 도쿄 주오구의 클리닉에서 한국의 재생의료를 실시하는 그룹이 작성한 내용에 따라 처치한 사실이 후생노동성 조사로 밝혀졌습니다. 개선 명령을 받은 것은 주오구에 있는 긴자 클리닉의 관리자입니다. 클리닉에서는 지난 3월 자유진료로 재생의료를 받던 외국 국적의 60대 여성의 상태가 급변해 이송지에서 사망했습니다. 후생노동성의 후속 조사에 따르면 이 클리닉에서는 세포 가공을 위탁하는 사업자를 통해 한국의 재생의료를 실시하는 그룹으로부터 환자에게 투여하는 세포 수와 방법이 지정된 목록을 제공받았습니다. 클리닉은 이 목록에 따라 재생의료를 제공하는 등 제3자가 주도하는 재생의료 제공이 일상화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얻은 이익의 대부분도 한국그룹 등이 받고 있었고 정부에 신고한 계획에서 일탈한 재생의료가 이루어지는 등 여러 법률 위반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후생노동성은 재생의료 제공 체제가 부적정하고 법률을 위반했다며 7월 31일 클리닉 측에 개선 명령을 내리고 제3자의 영향력을 배제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환자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1: 도쿄 신주쿠구의 초고층 아파트의 한 호실 내에서 트럼프 도박장을 열어 도박장 주인 등 7명이 체포 기소된 사건에서 호실 명의인으로 추정되는 70세 용의자가 추가로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사람은 한국 국적의 주소 불명, 직업 불명 70세 박일용지 용의자입니다. 경시청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도쿄 신주쿠구 초고층 아파트의 한 호실에서 손님이 돈을 베팅하는 트럼프 포커 도박이 열렸으며 도박 개장 도리 혐의가 의심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경시청은 7월 초순에 호실 수색을 실시했으며 도박장 주인과 책임자 등 7명이 이미 체포 기소됐습니다. 지금까지의 조사로 추가로 체포된 박 용의자는 호실의 실질적인 명의인으로 보이며 집세와 공과금을 내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용의자는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은 받았지만 도박장은 열지 않았다고 진술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이재우, 서영경이었습니다. NHK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22과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탐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 그리고 가이도는 홋카이도의 삿포로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눈 축제를 보러 왔는데요. 바로 눈 앞에 얼음으로 만든 큰 성이 놓여 있고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0: 그럼 제 2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스고이. 담우, 見て 見て. 아, 大きいですね. 初めて見ました.
3: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2: きれいですね.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4: いいね.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성 모양으로 만든 눈 조각 앞에서 미아가 흥분하며 탐에게 말합니다.
2: 스고이.
0: 대단하다.
2: 탐, 미테 미테.
0: 탐, 봐봐.

0: 탐도 감탄하며 대답합니다.
1: 大きいですね.
2: 와, 크네요.
1: 初めて見ました.
2: 처음 봤어요.
0: 카이토가 눈으로 만든 조각을 올려다보면서 말합니다.
3: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2: 어떻게 만들었을까?
0: 탐이 말합니다.
1: 綺麗ですね.
2: 예쁘네요.
1: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2: 다 같이 사진을 찍읍시다.
0: 미아가 동의합니다.
4: いいね.
2: 좋아. 삿포로 눈 축제는 매년 2월경에 열리는데 높이 15m쯤 되는 큰 조각을 비롯해서 눈과 얼음으로 만든 조각이 무려 약 200개나 전시돼 있습니다.
0: 네, 그렇게 큰 조각을 만들려면 힘들 거예요.
2: 네, 발판을 짜서 크레인으로 눈을 쌓아 올린 뒤에 우선 거칠게 깎아낸 다음 마지막으로 세밀하게 마무리 지어 만드는데요. 준비를 시작해서 완성되기까지 무려 몇 달이나 걸린다고 해요.
0: 네, 그거 볼만하겠네요.
2: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1: すごい! タム, 見て見て! 아, 大きいですね! 初めて見ました!
3: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1: 綺麗ですね!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4: いいね!
2: 오늘의 중요 표현은 사진을 찍읍시다.
1: 사진을 찍읍시다.
2: 이걸 배우면 상대방에게 권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사진은
2: 사진.
5: 사진을 찍읍시다.는
2: 사진을 찍읍시다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상대방에게 권할 때는 동사의 마스형인
5: 마스를 마쇼로
2: 바꾸면 됩니다. 중요 표현에서는 사진을 찍다
5: 샤신을 토르의
2: 동사
5: 토르의
2: 마스형
5: 토리마스가 토리마쇼가
2: 됐죠.
0: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샤신을 토리마쇼 샤신을 토리마쇼.
2: 그럼 가게 앞에서 한 여성이 친구에게 권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1: いいですね.
2: 뜻을 확인할까요?
6: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0: 이 가게에 들어갑시다.
5: この店는
2: 이 가게. 그 뒤에 니는 조사인데 여기에서는 동사 들어가다
5: 하이르의
2: 목적지를 나타냅니다.
5: 하이르의
2: 마스형
5: 하이리마스가 하이리마쇼가
2: 됐죠.
1: 이이ですね.
0: 좋아요.
2: 상대방도 동의하고 있는데요.
5: 이는
2: 좋다라는 뜻입니다.
0: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하이리마쇼.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2: 그럼 다른 것을 상대방에게 권해볼까요? 삿포로의 관광 명소 시계탑에 갑시다 라고 권해보세요. 시계탑은
5: 도케다이 도케다이
2: 가다
5: 이크의
2: 마스형은
5: 이키마스 이키마스
2: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7: 도케다이니이키마쇼. 도케다이니이키마쇼.
2: 여러분이 많이 걸어서 피곤하다고 가정해보세요. 좀 쉽시다 라고 말해보세요. 좀은
5: 쪼또 쪼또
2: 쉬다
5: 야스무
2: 에 마스형은
5: 야스미마스 야스미마스
2: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7: ちょっと休みましょう。ちょっと休みましょう。
0: 잘 따라하셨어요?
2: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눈으로 만든 조각을 보고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1: 스고이
2: 는 대단하다는 뜻으로 놀라거나 감탄하거나 감동했을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0: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스고이.
2: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1: 스고이. 다무, 見て見て.
3: 아, 大きいですね. 初めて見ました.
8: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3: きれいですね.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4: いいね.
5: 미아의 트래블 가이드.
0: 이어서 미아의 여행 안내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 굴지의 관광지 홋카이도를 소개해드리죠.
2: 홋카이도는 일본의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광대한 평야에 수번, 신비적인 호수, 천연 온천이 있어서 아름다운 대자연을 만끽하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가는데요. 장마가 없고 특히 여름에는 시원해서 여행지로 인기가 많죠.
0: 네, 예를 들어 어떤 곳이 있나요?
2: 후라노의 라벤더밭이 인기가 있어요. 7월에는 넓은 언덕 전부가 라벤더의 보라색으로 물들죠.
0: 네, 아주 예쁘겠네요.
2: 네, 세계 자연유산인 시레토코에는 다람쥐나 여우 같은 많은 야생동물들이 대자연 속에서 살고 있어요. 크루즈 투어를 하면 고래나 큰 곰을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0: 그래요? 그런데 겨울철은 역시 추위가 심하겠죠?
2: 네, 겨울에 홋카이도는 눈이 많이 내리고 아주 추워요. 그렇지만 눈 축제도 있고 스키 같은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가 있죠. 또 아사히카와시에 있는 아사히야마 동물원에서는 눈 위를 펭귄들이 나란히 산책하는 귀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0: 네,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요.
2: 네, 홋카이도에는 맛있는 음식도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꼭 한번 여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0: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춘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충경입니다.
0: 네, 오늘도 하나카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네, 오늘은 한국인 성악가 분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0: 네, 오늘 저희가 초대손님으로 모시는 분은 성악가이신 배재철님이십니다. 이충경

0: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재용이라고 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유충경입니다.
2: 반갑습니다. 저는 배재철입니다.
0: 네. 오늘 저희가 모신 초대 손님, 배재철님이십니다. 네, 이렇게 직접 만나 뵙고 인터뷰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2: 네, 저도 영광입니다.
0: 네, 배재철님을 좀 저희와 인연을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사실 10년쯤 전에 저희 방송에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한 의원연맹에서 이제 배재철님의 사실은 일대기는 아니지만 그 활약상, 일본과 한국 간의 가교 역할을 한 활약상을 영화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한 의원연맹에서 이것이야말로 일한 양국의 가교 역할을 하는 활동이다. 그래서 일본 국회의 회관에서 영화 시사회를 했는데, 제가 그때 인터뷰를 해서,
2: 네. 네,
0: 그때도 뵙고, 이렇게 10년 만에.
2: 10년 만에 뵙나요? 아유,
0: 감개무량
2: 감사합니다.
0: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1: 네, 지금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저희가 10년 전에 방송을 했었던 하나카페 배재철님을 모시고 했던 편을 아마 들어서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배재철님 소개 말씀을 드리면은, 선업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탈리아에 유학을 하시고 그 후에 독일 극장에서 활약을 하셨던 2005년에 갑상선 암이 발견이 되어서 수술 끝에 목소리를 한때 잃기도 하셨습니다. 2006년에 일본에서 성대 기능 수술을 받으시고 성악가로서의 활동을 재개를 하셨습니다. 네, 올해 2016년이기 때문에 수술로부터 딱 20년이 되는 건데요.
2: 네. 지금 제가 수술하고 나서 딱 20년이 된 해고요. 물론 우리나라 말에 그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하는데 그게 이제 두 번 정도 변한 거죠. 그런 세월 동안에 물론 제가 제 목소리가 아직 그렇게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상황에서도 그렇게 제가 노래할 수 있으면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무대가 주어지는 것에 늘 감사하면서 현재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그 수술 전과 후의 어떤 활동에 큰 차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2: 물론 제가 목소리를 예전의 목소리로 노래를 할 때는 오페라 또는 콘서트 또 그런 클래식 음악을 하게 됩니다.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예전의 목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류의 노래를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부를 수 있는 곡들, 제가 할 수 있는 곡들을 가지고 지금 관객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오히려 그때의 목소리보다 지금의 목소리 또는 지금의 저의 음악적인 표현이 예전보다 더 풍부하고 좋다라는 평들을 해주시면 제가 늘 그것 때문에 더 용기를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힘을 내서 지금 제 공연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저희들도 이렇게 들어보면 물론 그전에도 유럽이나 엄청난 활약을 하셨지만 지금은 뭔가 더 치유받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본인도 어떤 음악에 대하는 어떤 생각이나 그런 게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2: 저는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 저는 이제 목소리라는 것, 즉 소리를 내는 것, 어떤 좋은 소리를 내면 좋을까 라는 그런 생각들이 지배적이었죠. 근데 지금은 그 소리를 배제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음악이 갖고 있는 내면적인

0: 것이 어떤 것인지를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 알 것 같아요. 아, 노래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네. 라는 걸 이제 조금 아는 것 같아요.
1: 네, 조금 전에 저 팬미팅 마지막 부분에서도 저희가 잠시 노래를 들었는데요. 정말 천성의 목소리, 절망에서 희망을 찾은 목소리라는 말을 많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2: 조금 전에 이제 팬미팅에 저희들도 참가를 했는데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정말 20년 이상에 걸쳐서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그런 활동을 해 오셨는데 조금 전에서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배재철님의 목소리에 용기를 얻었다 아니면 힘을 얻었다 기운이 났다 이런 말들이 또 어느 성악가보다도 많이 나오시는 그런 걸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데요. 이런 거에는 어떤 것이 그 배경이나 원인에 있다고 생각해요?
0: 뭐 먼저 그렇게 받아들여서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선 사실 목소리라는 것이 그 어떻게 보면 음악을 표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도 해요. 그런데 저에게는 그 도구가 제약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제약이 많음에도 제가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 들으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하고 또 나도 그러면 온전치 않을 때 무언가를 해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희망과 용기를 좀 가지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분들의 눈을 보면서 노래를 하는데 저 또한 그런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런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저만의 콘서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2: 그렇죠. 다른 분들은 뭐 그걸 어떻게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니까 아무래도 납득이 더 잘 가고 실감이 나지 않을까
0: 그렇습니다.
2: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배재철님의 오늘날 활동이 가능하게 하신 분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키맨이 계십니다. 일본인 프로듀서이신 와지마 토다로님이신데요. 이분도 좀 저희가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갑상선 종양 때문에 수술을 하실 때 성악가니까 어떻게든 성대, 이 목소리가 나오게 수술을 해야 되니까 보통 어려운 수술이 아니었는데 사실 이것을 일본 내에서 의료계 권위를 다 동원해서 의학계 수술을 다 동원해서 수술을 가능하게 하고 이렇게 목소리도 괜찮게 해주시는 건데 세상 또 이렇게 한 10년, 20년 지나면서 와지마 도다로님, 배재철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요?
0: 와지마 상은 저한테는 정말 둘도 없는 친구이고 둘도 없는 동역자고 둘도 없는 가족이죠. 왜냐하면 와지마 상이 아니었으면 제가 일본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도 불가능했을 거고 또 그의 도움이 없었으면 제가 일본에서 수술을 받는 것도 불가능했을 거고 서로 어떻게 보면은 운명과도 같은 그런 운명 공동체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와지마상 때문에 저는 일본에서 이렇게 노래를 할 수 있게 된 거고요. 또 다시 목소리를 찾아서 또 그 목소리를 또 일본 무대에서 저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저의 음악을 들으시려고 하는 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공연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악을 나눠야 한다라는 어떤 그 정확한 모토를 갖고 계신 분이 와지마상이기 때문에 와지마상은 음악회라는 것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힘을 주고 누군가에게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1: 네, 조금 전에 그 마지마 씨께서 정말 배재철님은 일본과 한국에 있어서 정말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잘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런데 들은 바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수술을 하셨거든요. 네.
0: 제가 이제 물론 오른쪽 성대는 마비인 상태에서 소리를 내고 노래를 하는 거라서 아무래도 좀 무리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른쪽 성대에 결절이 와서 그 결절 수술을 한번 받았습니다. 근데 성악가들이 자꾸 성대에 칼을 대는 것, 즉 수술을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또 믿음대로 제가 그 수술 후에 또 다시 노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한국에서 또 이 수술을 굉장히 잘 하시는, 또 저의 상태를 너무 잘 아시는 교수님께 또 부탁드려서 제가 수술 받고, 아까 들어보셨지만 목소리 많이 좋아졌죠?
3: 네. 그래서
0: 사실은 수술 후에 한 6개월은 또 목소리가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는 저는 그런 것을 20년 동안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좀 웬만해서는 저는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1: 불굴의 장치.
0: 네.
2: 그러니까 사실은 뭐 보통 사람도 수술한다 이러면 했는데 또 하냐, 엄청나게 때로는 뭐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럴 것 같은데, 더군다나 성악가로서 보통 사실은 심리적 아니면 실제 뭐 육체에 있어서도 많은 데미지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때마다 극복하고 이렇게 저희들에게 큰 힘과 위안과 또 위로를 주시는데, 이 흔들리지 않고 조금 전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 어떨까요? 그런 근간이나 원동력, 거기에 신앙이 큰 힘을 차지하고 있어요.
0: 네, 저에게는 그 신앙이 가장 큰 힘이죠. 제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또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늘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그리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무대에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포기라는 것을 하는 것 자체는 저를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물론 부족하지만 무대를 만들고 그 무대에서 또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또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음악을 선택하고 또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일이 겪게 되면 왜 내가 노래를 택해서 이런 고생을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잃었을 때도 제가 음악을 선택한 것, 노래를 하는 것을 선택한 것에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노래는 저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런 정체성을 또 지키고 찾아가고 하는 그런 순간이죠, 아직도. 그래서 지금에서야 아, 노래는 이렇게 하는 것 같다라는 것을 이제 좀 느끼는 것 같아요.
1: 네.
0: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2: 사실은 뭐 저도 크리스찬이지만 실제 생활하다 어려움이 오면 그래서 의심하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 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보면 어떻게 흔들리거나 그런 의심하거나 그런 적은 없으신가요?
0: 아유, 물론 저도 있죠. 살면서 당연히 흔들리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어도 제가 가야 할 본향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우리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그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당연히 세상이 휘둘릴 수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흔들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그 믿음이라는 것,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또 저에게 또 깨닫게 하시니까 저희가 또 깨닫고 또 그대로 또 살아나가고 하는 것들, 그게 신앙생활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스스로부터 20년이 됐다고 좀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새로운 도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도전이실까요?
0: 뭐 늘 도전이죠. 저는 늘 도전인데 지금 사실은 제 나이 정도의 성악가들이면 이제 노래를 그만 할 수밖에

0: 없는 뭐 물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그렇게 되는데 저는 사실 그런 것들은 이미 잊고 살았기 때문에 저의 목표는 그래요. 제가 뭐 이런 표현이 뭐 사람들이 하기는 하지만 저는 제가 설 수 있을 때까지 무대에 설 수 있을 때까지 저는 노래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저도 힘을 얻지만 누군가도 분명히 저를 보고 용기를 내고 힘을 얻는다는 건 저는 예전에 그냥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 눈에 보여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느껴지고 실제로 제가 그런 것을 보기 때문에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목표로 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저희 청취자분들 가운데 한국에 관심이 있는 일본분 아니면 또 일본에 관심이 있는 한국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그렇게 메시지 한마디 해주시죠.
0: 또 저의 노래를 들어주시는 많은 일본 팬들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를 또 잘 모르시는 또 일본 분도 계실 거고 한국 분도 계실 텐데 기회가 되시면 제 콘서트에 꼭 와 보셔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왔을 때 그 일본 분들의 반응, 그 다음에 또 한국 분이라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한국 사람으로서의 어떤 기쁨도 아마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2: 네, 오늘 팬미팅도 하시고 또 조금 후에는 공연도 하시는데 정말 너무 피곤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0: 아이고, 제가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네, 오늘 하나카페 어떠셨는지요? 들으시고 느끼신 소감이나 감상 아니면 궁금하신 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에 접속을 하셔서 가장 하단에 있는 공지사항 코너에 있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를 클릭하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3: 네, 그럼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22과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탐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 그리고 가이도는 홋카이도의 삿포로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눈 축제를 보러 왔는데요. 바로 눈 앞에 얼음으로 만든 큰 성이 놓여 있고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0: 그럼 제2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스고이! 타무, 미테 미테!
3: 아, 大きいですね! 初めて見ました。
4: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3: きれいですね。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2: いいね。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성 모양으로 만든 눈 조각 앞에서 미아가 흥분하며 탐에게 말합니다.
2: 스고이!
0: 대단하다!
2: 탐, 미테 미테!
0: 탐, 봐봐!
1: 탐도 감탄하며 대답합니다.
3: 아, 大きいですね!
0: 와, 크네요!
3: 初めて見ました!
0: 처음 봤어요!
1: 가이도가 눈으로 만든 조각을 올려다보면서 말합니다.
4: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0: 어떻게 만들었을까?
1: 탐이 말합니다.
3: 기레이ですね!
0: 예쁘네요!
3: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0: 다 같이 사진을 찍읍시다.
1: 미아가 동의합니다.
2: いいね!
0: 좋아! 삿포로 눈 축제는 매년 2월경에 열리는데 높이 15m쯤 되는 큰 조각을 비롯해서 눈과 얼음으로 만든 조각이 무려 약 200개나 전시되어 있습니다.
1: 네, 그렇게 큰 조각을 만들려면 힘들 거예요.
0: 네, 발판을 짜서 크레인으로 눈을 쌓아 올린 뒤에 우선 거칠게 깎아낸 다음 마지막으로 세밀하게 마무리 지어 만드는데요. 준비를 시작해서 완성되기까지 무려 몇 달이나 걸린다고 해요.
1: 네, 그거 볼만 하겠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스고이! 다음, 미테 미테!
3: 아, 大きいですね! 初めて見ました!
4: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3: きれいですね!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2: いいね!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사진을 찍읍시다.
3: 사진을 찍읍시다.
0: 이걸 배우면 상대방에게 권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사진은
0: 사진.
5: 사진을 찍읍시다.
0: 는 사진을 찍읍시다. 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상대방에게 권할 때는 동사의 마스형인
5: 마스를 마쇼로
0: 바꾸면 됩니다. 중요 표현에서는 사진을 찍다.
5: 사진을 토르의
0: 동사
5: 토르의
0: 마스형
5: 토리마스가 토리마쇼가
0: 됐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사진을 토리마쇼. 사진을 토리마쇼.
0: 그럼 가게 앞에서 한 여성이 친구에게 권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3: いいですね.
0: 뜻을 확인할까요?
6: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1: 이 가게에 들어갑시다.
0: この店는 이 가게. 그 뒤에 니는 조사인데 여기에서는 동사 들어가다
5: 하이르
0: 의 목적지를 나타냅니다.
5: 入る。
0: え、ます형。
5: 入ります。
0: が、
5: 入りましょう。
0: が됐죠。
3: いいですね。
7: 좋아요。
0: 상대방도동의하고있는데요。
5: 이
0: 는좋다라는뜻입니다。
7: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入りましょう。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0: 그럼다른것을상대방에게권해볼까요삿포로의관광명소시계탑에갑시다라고권해보세요시계탑은
5: 도케에다이도케에다이
0: 가다
5: 行く
0: 의마스형은
5: 行きます行きます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4: 도케에다이에行きましょう도케에다이에行きましょう
0: 여러분이많이걸어서피곤하다고가정해보세요좀쉽시다라고말해보세요좀은
5: ちょっとちょっと
0: 쉬다
5: 休む
0: 의마스형은
5: 休みます休みます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4: ちょっと休みましょうちょっと休みましょう
1: 잘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추가표현은미아가눈으로만든조각을보고한이말입니다그대로외워보세요
2: すごい!
5: すごい!
0: 는대단하다는뜻으로놀라거나감탄하거나감동했을때쓸수있는말입니다
1: 여러분도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すごい!
0: 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2: すごい!ダム、見て見て!
3: わあ、大きいですね!初めて見ました!
4: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3: きれいですね!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2: いいね!미아의트라벨가이드
1: 이어서미아의여행안내코너입니다오늘은일본굴지의관광지홋카이도를소개해드리죠
0: 홋카이도는일본의가장북쪽에위치해있는데요광대한평양에숲원신비적인호수천연온천이있어서아름다운대자연을만끽하기위해많은관광객들이찾아가는데요장마가없고특히여름에는시원해서여행지로인기가많죠
1: 네예를들어어떤곳이있나요
0: 후라노의라벤더밭이인기가있어요7월에는넓은언덕전부가라벤더의보라색으로물들죠
1: 네아주예쁘겠네요
0: 네세계자연유산인시레토코에는다람쥐나여우같은많은야생동물들이대자연속에서살고있어요크루즈투어를하면고래나큰곰을볼수있을지도몰라요
1: 그래요그런데겨울철은역시추위가심하겠죠
0: 네겨울에홋카이도는눈이많이내리고아주추워요그렇지만눈축제도있고스키같은겨울스포츠를즐길수가있죠또아사히카와시에있는아사히야마동물원에서는눈위를펭귄들이나란히산책하는귀여운모습을볼수있습니다
1: 네한번꼭가보고싶은데요
0: 네홋카이도에는맛있는음식도많이있는데요여러분도꼭한번여행해보시기바랍니다일본말첫걸음어떠셨습니까
1: 네다음시간도많이기대해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8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구마모토 현은 1일 오전에 9차 재해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현 내에서 재해와의 관련을 조사 중인 2명을 포함해 36명이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주택 피해는 전파가 182채, 대규모 반파가 20채, 반파가 225채, 일부 파손이 1034채, 피해 정도를 조사 중인 곳이 82채로 총 1543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조사가 충분하지 않아 앞으로 피해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피소는 현 내에 229곳이 설치돼 9,228명이 대피 중입니다. 전기는 고압 배전선으로 송전이 완료됐지만 인입선이 복구되지 않은 지역 등도 있어 최대 약 6천 호에서 정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약 7만 2천 호에서 단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상대에 따르면 구마모토 현에서는 앞으로도 맹렬한 더위가 계속돼 3일은 최고 기온이 40도로 목숨과 관련된 위험한 더위가 예상되고 있어 현은 식수 확보와 대피소의 더위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우라 지사는 회의 후 대피소에 간이 에어컨을 추가 도입하거나 대피소를 에어컨이 있는 장소로 옮기도록 주지시키는 등 신속히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 법무성은 외국인의 출입국과 재류를 관리하는 지침이 되는 새로운 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엄격하고 원활한 출입국 심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법무성이 마련한 새로운 계획에서는 일본에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류 외국인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지금까지 이상으로 신속하고 확실한 출입국 관리 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도항하기 전에 일부 외국인에 대해 입국 심사를 실시하는 제스타, 전자도항 인증 제도를 2028년도 중에 착실히 도입하는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엄격하고 원활한 출입국 심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재류 관리를 더욱 적절히 하고 불법 체류자에 대한 대책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본어와 일본의 규칙을 학습하는 프로그램의 도입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법무성이 새로운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2019년 4월 이후 처음입니다. 히라구치 법무상은 7월 31일 강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외국인 인권에 충분히 배려하면서 필요한 시책을 전개해 외국인과의 질서 있는 공생사회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0: 다른 나라 국민으로 위장해서 해외 기업으로부터 수입을 얻는 북조선 IT 노동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일본과 미국 등 11개국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문서를 발표하고 북조선의 수법에 관한 인식을 강화해 대항 조치를 취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문서는 7월 31일 일본과 미국, 한국 등 11개국의 총 19개 기관이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로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북조선 노동자들은 원칙적으로 해외 업무를 수주할 수 없습니다. 문서에서는 북조선의 IT 노동자가 인터넷에서 국적이나 신분을 속이고 다른 나라 국민으로 위장해서 해외 기업으로부터 IT 관련 업무 등을 수주해 수입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기업의 민감한 정보의 절취나 데이터 유출 등에도 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IT 노동자가 얻은 수입이 북조선의 핵과 미사일 계획의 자금원이 되고 있다며 모든 국가와 기업 등에 대해 북조선의 수법에 관한 인식을 강화해 본인 확인 강화 등 대항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일본과 미국 등은 북조선의 IT 노동자가 초래하는 위협에 대한 주의를 반복적으로 환기시키고 있어 외무성은 민간과도 연대해 대처를 강화해 갈 방침입니다.
1: 한국의 중앙은행에 해당하는 한국은행은 7월 31일 북조선의 GDP, 국내 총생산의 성장률에 대해 추산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성장률은 실질적으로 플러스 3.5%로 3년 연속 3%를 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플러스 6.6%였으며 건설업이 플러스 6.3% 등이었습니다. 북조선의 지난해 1년간의 수출입액은 총액이 31억 3천만 달러, 일본엔으로 5천억엔 남짓으로 추산됐으며 전년 대비 16%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조선의 경제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 대해 한국은행은 특히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 확대가 경제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무기 수출이 늘면서 제조업의 연관 산업의 생산량이 증가했으며 러시아 관광객 증가 등으로 서비스업도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0: 지난 3월 재생의료를 받던 환자가 사망한 도쿄 주오구의 클리닉에서 한국의 재생의료를 실시하는 그룹이 작성한 내용에 따라 처치한 사실이 후생노동성 조사로 밝혀졌습니다. 개선 명령을 받은 것은 주오구에 있는 긴자 클리닉의 관리자입니다. 클리닉에서는 지난 3월 자유진료로 재생의료를 받던 외국 국적의 60대 여성의 상태가 급변해 이송지에서 사망했습니다. 후생노동성의 후속 조사에 따르면 이 클리닉에서는 세포 가공을 위탁하는 사업자를 통해 한국의 재생의료를 실시하는 그룹으로부터 환자에게 투여하는 세포 수와 방법이 지정된 목록을 제공받았습니다. 클리닉은 이 목록에 따라 재생의료를 제공하는 등 제3자가 주도하는 재생의료 제공이 일상화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얻은 이익의 대부분도 한국그룹 등이 받고 있었고 정부에 신고한 계획에서 일탈한 재생의료가 이루어지는 등 여러 법률 위반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후생노동성은 재생의료 제공 체제가 부적정하고 법률을 위반했다며 7월 31일 클리닉 측에 개선 명령을 내리고 제3자의 영향력을 배제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환자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1: 도쿄 신주쿠구의 초고층 아파트의 한 호실 내에서 트럼프 도박장을 열어 도박장 주인 등 7명이 체포 기소된 사건에서 호실 명의인으로 추정되는 70세 용의자가 추가로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사람은 한국 국적의 주소 불명, 직업 불명 70세 박일용지 용의자입니다. 경시청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도쿄 신주쿠구 초고층 아파트의 한 호실에서 손님이 돈을 베팅하는 트럼프 포커 도박이 열렸으며 도박 계장 도리 혐의가 의심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경시청은 7월 초순에 호실 수색을 실시했으며 도박장 주인과 책임자 등 7명이 이미 체포 기소됐습니다. 지금까지의 조사로 추가로 체포된 박 용의자는 호실의 실질적인 명의인으로 보이며 집세와 공과금을 내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용의자는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은 받았지만 도박장은 열지 않았다고 진술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이재욱, 서영경이었습니다. NHK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22과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탐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 그리고 가이토는 홋카이도의 삿포로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눈 축제를 보러 왔는데요. 바로 눈 앞에 얼음으로 만든 큰 성이 놓여있고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0: 그럼 제2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스고이! 담은, 미테 미테! 아, 大きいですね! 初めて見ました。
3: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2: きれいですね。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いいね。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성 모양으로 만든 눈 조각 앞에서 미아가 흥분하며 탐에게 말합니다.
2: すごい.
0: 대단하다.
2: 탐은, 미테 미테.
0: 탐, 봐봐.
1: 탐도 감탄하며 대답합니다.
2: 아, 大きいですね.
0: 와, 크네요.
2: 初めて見ました.
0: 처음 봤어요.
1: 가이토가 눈으로 만든 조각을 올려다보면서 말합니다.
3: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0: 어떻게 만들었을까?
1: 탐이 말합니다.
2: 綺麗ですね.
0: 예쁘네요.
2: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0: 다 같이 사진을 찍읍시다.
1: 미아가 동의합니다.
2: いいね.
0: 좋아. 삿포로 눈 축제는 매년 2월경에 열리는데 높이 15m쯤 되는 큰 조각을 비롯해서 눈과 얼음으로 만든 조각이 무려 약 200개나 전시돼 있습니다.
1: 네, 그렇게 큰 조각을 만들려면 힘들 거예요.
0: 네, 발판을 짜서 크레인으로 눈을 쌓아 올린 뒤에 우선 거칠게 깎아낸 다음 마지막으로 세밀하게 마무리 지어 만드는데요. 준비를 시작해서 완성되기까지 무려 몇 달이나 걸린다고 해요.
1: 네, 그거 볼만하겠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すごい! ダム, 미테 미테!
4: 아, 大きいですね! 初めて見ました!
3: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2: きれいですね。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いいね。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사진을 찍읍시다.
1: 사진을 찍읍시다.
0: 이걸 배우면 상대방에게 권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2: 사진은
0: 사진.
2: 사진을 찍읍시다는
0: 사진을 찍읍시다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상대방에게 권할 때는 동사의 마스형

0: 인
1: 마스를 마셔
0: 로 바꾸면 됩니다. 중요 표현에서는 사진을 찍다
1: 샤신오 토르
0: 의 동사
1: 토르
0: 의 마스형
1: 토리마스
0: 가
1: 토리마쇼
0: 가 됐죠.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샤신오 토리마쇼 샤신오 토리마쇼.
0: 그럼 가게 앞에서 한 여성이 친구에게 권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3: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4: いいですね。
0: 뜻을 확인할까요?
3: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2: 이 가게에 들어갑시다.
1: この店는
0: 이 가게. 그 뒤에 니는 조사인데 여기에서는 동사 들어가다
1: 하이르의
0: 목적지를 나타냅니다.
1: 하이르의
0: 마스형
1: 하이리마스가 하이리마쇼가
0: 됐죠.
4: 이이ですね.
2: 좋아요.
0: 상대방도 동의하고 있는데요.
1: 이는
0: 좋다라는 뜻입니다.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하이리마쇼.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0: 그럼 다른 것을 상대방에게 권해볼까요? 삿포로의 관광명소 시계탑에 갑시다 라고 권해보세요. 시계탑은
1: 도케다이 도케다이
0: 가다
1: 이크의
0: 마스형은
1: 이키마스 이키마스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5: 도케다이니 이키마쇼 도케다이니 이키마쇼.
0: 여러분이 많이 걸어서 피곤하다고 가정해보세요. 좀 쉽시다 라고 말해보세요. 좀은
1: ちょっと, ちょっと
0: 쉬다
1: 休む
0: 의 마스형은
1: 休みます, 休みます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5: ちょっと休みましょう. ちょっと休みましょう.
2: 잘 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눈으로 만든 조각을 보고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4: すごい!
0: すごい!는 대단하다는 뜻으로 놀라거나 감탄하거나 감동했을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2: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すごい!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4: すごい。ダム、見て見て。 あ、大きいですね。初めて見ました。
6: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4: 綺麗ですね。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7: いいね。
8: 트래블 가이드.
2: 이어서 미아의 여행 안내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 굴지의 관광지 홋카이도를 소개해드리죠.
0: 홋카이도는 일본의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광대한 평양에 수번, 신비적인 호수, 천연 온천이 있어서 아름다운 대자연을 만끽하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가는데요. 장마가 없고 특히 여름에는 시원해서 여행지로 인기가 많죠.
2: 네, 예를 들어 어떤 곳이 있나요?
0: 후라노의 라벤더 밭이 인기가 있어요. 7월에는 넓은 언덕 전부가 라벤더의 보라색으로 물들죠.
2: 네, 아주 예쁘겠네요.
0: 네, 세계 자연유산인 시레토코에는 다람쥐나 여우 같은 많은 야생동물들이 대자연 속에서 살고 있어요. 크루즈 투어를 하면 고래나 큰 곰을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2: 그래요? 그런데 겨울철은 역시 추위가 심하겠죠?
0: 네, 겨울에 홋카이도는 눈이 많이 내리고 아주 추워요. 그렇지만 눈 축제도 있고 스키 같은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가 있죠. 또 아사이카와시에 있는 아사히야마 동물원에서는 눈 위를 펭귄들이 나란히 산책하는 귀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 네,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요.
0: 네, 홋카이도에는 맛있는 음식도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꼭 한번 여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2: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